나 가만 나 이때 동호 기대 아담이래 그로마에 안나 데려가도 안나 기아로마 와하유 베테르게 파우로 안나 타고 와야 아담이 파우로 파이트리 기아말 대만의 기아말 대우 히트리 파이마이라